0: 갈대 형수 가요.
1: 아니, 갈대 형. 아니,
0: 건방지게 형.
2: Pim Habaim, Limsibat Purim, Hine, Eli, Indiani, the Mordechai, Hayuni, Yankale, Japani, the Yelej, Hitchapes, the Havila, Shel Bisli. Achav, Shvu Yeladim, Vnashir, Biyachad, Shir Purim.